나는 지나 왜 지니 뭐 밤에 흐르는 산미와 라니 아 나는 지나 후원에서 내 카이 사이 그 호비 가진에서 주님은 마이 행 내가 얘나 주님은 안녕 마이 야 주님은